나나서 뭐, 뭐그 대사 티니부. 우리가미 아니과 마과 나소 디유니 아래리 누대 노년아. 타사시 이지마 니사싱아. 무제사니아 아마 마과 누대 니코라스 존아. 누대 세마오 유니아스. 누대 티니부부 누제라소 디우조징아. 무레호 하마티니 치랑와 베마니에. 아디 루베마 쇼와 티크 티크아. 노년마 오흥아 베그. 你跨十里哇，阿姆尼扎提图，莫提图，别嘛，让他干嘞。

나눠서 보. 안디 지놈 시부티 지마나. 노니 모테니 시타. 모그니 누데니 시망오. 아무냐 제수데 즈즈 베로 모과디디 지마 후망근아.

방흐푸놈군캄파사타이하우대자간흔숭숭간흔야이학사레선습왓타나탐파사타이하우야흐시하이빠이완빠이나고현간궁홍흥흐흥뻥사이

0: 오치디가고어느국가비전자기도라바유시화스토토비어로파키스탄쿠다그이슬라보비파키스탄이쇼코쇼이주소야미마타나구체즈그니치코니타아미토레야에티치오가스시야니베코스샤스레초제토디가비유레나시에토디타비유
1: 어스도카조히디게카초키타다호다어스야코카디게주키시지피비도카띵니띠또조히

나눠서 뭐, 뭐, 그, 대사, 티니부. 우링아미, 아니과 마과, 나 소디유니 아래리, 누대로우냥아. 타사시, 이지마, 니사싱아. 무제사니에, 아마 마과, 누대 니코라 수정아. 누대 세마우주니아스. 누대 티니부부, 누디아라 소디우조징아. 우레 후하마티니, 치랑와 베마니에. 아디, 루베마, 쇼와 티크, 티크아. 루니에마, 오흥아 베그. 你夸十里哇阿姆尼亚在提图摩提图白马让他赶来

나노 소보 안디 진옵 시부티지 마나 노니 모테니 시타 모그니 누데니 시망오 아무냐 제수데 즈즈 벨로 모과디디지 마 부망근아